0: 이세기 말을 탔나 골라마칵 러커짜리 할로 할로
1: 할로 굿모닝 매담
0: 굿모닝 까나 와이 비로 번호
1: 온도제비 어왕의 김차비 대기 홍상공 상기따네 매담
0: 상기따
1: 호에 매담
0: 상기따 이게 건절시 따비 고프잖아
1: 아 따에 매담
0: 시행나도 막 따비를 거
1: 호에
0: 호에 암 농아이 제이 상기따 나시 그런바 필미 세이 따비닝 바
1: Moroki Moro Pilongi, Pusparanin Sata, Mopo, as you are Halida, to which you met as a
0: Moroki Moro film, Gipusparanina Sakpase.
1: Hoi, madam.
0: Hoi, dosangita, Isai, Kasi, Mati, and Makumiam Gita Magdamin and Abangang Biram Doro.
1: I think I did it from the young, but it was the name of Hajari.
0: Hi.
1: I'm
0: not going to get a Matian Tangwan. Money hate a hitanang Bukipaza Masu Lake, I do Matian Tang Tatuxini.
1: Mopo, as he. Wahalida, Nisi Haitida, Ningam Banansi.
0: Hi, I'm Pazanang Bira Crema Kata request, Tipus for an integum taminacy.
1: A Tavin, but need a hot dog, give me them.
0: Tavining was say, Hoi Hoi Happy Ro.
1: A Nongian the Gi Nongian Tonitio Matagi Rosima, Madinisita, a woman Gita.
0: Hoi, I'm Nongai Jeremiah, and Pune say, see, taminacy today.
1: Thank you, madam.

허직 안목 동안 동안바 더럼 생길락뜨기 부자락리 동안 동안바 세색 부싱나 색박이 이징 마탕 마탕 오이나 기트게 한 마코돌다 타비르시 아티프 아슬람 마마디 알리사 첸네 아니 보나 삭미나바 이세야마.

0: 어머니네, 마치도 우버우더바 따버따더버기만 통끄리 따버기.
1: 오이 봐봐, 이 자가이 먹고 새 빨칼리 빨칼리 엄대 옹어도 아싸
0: 빨칼리
1: 마 마이 맘이 슬로이 내가
0: 자기
1: 공잘라가
0: 뭐 스페이십 똥그라 짝그래 농글리 스페이십 너 빠이백이 하라 홍나리 범이암 쟁어마 까야도 얌크러 범이암로 예고
1: 소행암 토안비가 누고
0: 능안바
1: 소행암 토안비
0: 아끼나 베숍룩

농부 농시려봐 뽐나 먹파제이 농시려 마학나 낭토럭바 떡토럭바 입박다 먹박제이 마탕다 먹다미나시 프라이 낮밤 이보야마 서르마기 건젤다 마탐이셰이마

0: 강사, 롤동밤 레니데기에 거의 바자라발라이 솔리세이마 타오롬기 한보이나 다미네레 마탕시디에 거의 쿠누미세이 삭바 무타시 나시기에 거의 타오롬다 쿠누미세이 삭비 도리시 앙앙 아니니 한보이네 거의 킹산 톡좀다기 하나뿐나 다미네시 킹산 기탕장진지
1: 아이봉아 아이봉아 람랭 꽉다 마이카이다기 간만농반 아니부 Lau jeruk ini naik hak na.

따비리 앙앙기 토름 마클메텔기 토름 캬 산독도네 타한저리바시 메가헐스 샴 어흠다스믹 망아르 산독저리바 아카시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허직 봉파 마치다 산독저리 라디오 클라스기 저흥머리 수바 땅깍다 클라스 8기 소셜 사이언스 히스토리기 마플 슈바 파라 토름마시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gra Shiksa Manipur ki Tengmangaloinena Sandokchava Thoramni.

함원 사단한테 생기 건절다. 저대천 라사나 삼나 사이랭바 이샤야마 따미나리. 능부능 시바 시나 애기 이랄 오이래다라. 능부능 시바 시나 애기 이랄 오이래바디. 본시 쭈빠 이랄 아시가 로이네나 레이제르기. 까이나 비랑 아시나 애기 이랄 오이래바다.

분시 콩쨌다 탱나 기바 능시바 마하카 분시 쭈빠 레메능그니 간자 기바 가야하마니 아두부 미오이베나 닝베나 아마 라이기 농담나 아마 하이베드니 가리군바 턱독 아마 나트라가 와펌 아마데기 가이나 기바 가야하마슈니 동네다바 마코이두디 능시나디 하이라시라 와펌마시가 로이나나 봉펌마시다 부두나 락처리 와칼라마디 이세이

그들게 로이브다 다미네시 아로이브 비다이 풀메시디기 군조이쿠마르기 건젤다 엠케 짓는 세이랭바마디 군조이쿠마르 마사막나 세이랑비시

0: 波萨布的等我们回完呢。
1: 哎，快过！咱那哈么的，我们在一道了么多？啊，都用 zero， 俺给 zero 不 ？zero？
0: 我是的呢，可六边的 zero 了，给俺我了，给你先查那个来呢。
1: 啊，都打给你熊爱的米，你 zero 不？
0: 会不我？木落地刚我出差不呢？
1: 啊，都得去看你呢。
0: 把看那刚起来不的那么提不呢？
1: 哎，来过过。把看我那么的能干哪的看一把，嗯。我看我能干哪的看一哈。
0: 能干的。阿哥，我新罗人是给嘛弄的？哎呀，瑞博我来查不巴米。
1: 格里诺瑞博阿里。
0: 侬西巴吉。
1: 侬西巴吉瓦里，啥来罗里给侬？
0: 阿哥，哎，啥来给？还用俺，一年能用俺打了特别的还便宜过。
1: 我过的那啥个，他给想的泡沫过。
0: 哎呢，阿可以通告到后边用啥帮比阿刚不多。阿都给嘛空的。把坑阿坑门挨人给封了。
1: 哎，妈，哎哎，昨儿还么呢？昨儿还呢呀，兄弟。哎哎，昨儿还呢。
0: 哎哎，
2: 昨儿还呢是
1: 的。哎，上啊，还有上啊，还有。上啊，还有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些老些，我都摆了，我都摆了。哎，堵了你们。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上啊。昨儿是俺都干哪来的？哎，那工好不啦？那工好了吧？
0: 我想好喂。
1: 工想好喂。
0: 那外头的干他喽。
1: 那外头干么吧？
0: 那外头干的，他真的干起来喽。
1: 他真给米粉都趴在了外头
0: 吧？男的。
1: 谁干的谁？
2: 啊，是干的，干的，干的。
1: 哎，不懂吧？我这个做啥不能看我们那个？
2: 看我大嫂。
1: 啊，对了，没工好喂那干米呢？看了不咯？看了不来吧？
2: 干的。大嫂。他说：“过去没领了干部的米洗过，
1: 洗的米呢？
2: 米的干部是的，没木里，那好赔，没好过里，乱赔过。
1: 乱赔。
2: 他说干部干部爱米，给干部干部。
1: 哎，我懂吧？他说，今朝都干的哈子了呢。
2: 干的哈耶。
1: 啊，他说没过我为的干部米的米，
2: 赔
1: 的过。
0: 看了
2: 赔。他说，
1: 跟你说，
2: 好几桌还有一铺很多，哎，没都看见，
1: 那看见也在这里。
2: 他说，怎么看见没？他说，俺都可以十八的桌还不得米过托没洗的啦。
1: 十八的里米洋洗的里米。
2: 洋洗的啦。
1: 嗯。
2: 我都好几回问你，葡萄还给不桌还有一铺很多的米啊？”不坑啊！你别个来拆表，那我捅了我还不累。
0: 哎妈！啊，都一不等吧？
2: 嗯，
0: 我是不该去那边的。
2: 哎，我这你那可能要这里，你那要这里。
0: 啊，对的。
2: 啊，对的，不是他偷的，哎呦，偷的，我他说偷的，可能呢，好像哎，根本都不会提高道理。
0: 哎，那还是不？
1: 根本都不会提高，我跟你没情感。
2: 是的，他说，好像会蛮的不是？他都话东西啊，那么难改呢。그동안에펜자보다소라피로이루황바소스티포자소라그론바디양말랑가르더라
1: 오이니양물이니어떤지더이부터도와통모양지
2: 다소
1: 아두까더라
2: 다소어떤뭐회뭐시회미래때문제지네아또바로와하르다니
1: 와하르다니해
2: 도대박좀신나보다아또회미래때문제아회는상실라봐이거토이백가르마시소라라피로루황바를항도봐아또회는바샤즈불러부르라봐我在回来，我就馒头啃了你，虾剥了你，心剥了你，光皮肉剥了你，哎，可以弄一道的，大嫂。
1: 哎，馒头的，好像养个冻的那些啊，
2: 啊，冻的东西。
1: 冻了不杀了，那外地客人给买些，我一把毛呢，蒙的那这个不家里行的冻的那个，罗那不，好像的不那个，罗那不，头上不那么罗那里呢，冻那里呢个。
2: 大嫂，
1: 啊，都是能冻的一些。
2: 啊，都
1: 是
2: 大嫂。
1: 哎，馒头冻的呀，也馒头冻。
2: 大嫂。
1: 我都养肥。
2: 哦，都他说我会，我也他说会。除了他妈皮肉一个不行，还隔壁那边挖不得，他妈都烂的满的不呢？
1: 哎，都得养满的了，兄弟。
2: 哦，都他说会，隔壁那边来的不一亩地熊呢？还干那边米多，还亏了不了，肯定。
1: 干肥，干那边米多亏了，对吧？
2: 行不呢？
1: 新疆人啊，米的，哎，那还不行不来？哎，可以冷东西来的，没有经济，他没经济，我一干成那了不可能。
2: 干了不？你干了不？
1: 啊，是啊，那都不干，就好像是干干那干那地呢？
2: 干那地，
1: 干那地过？
0: 干那地。
1: 啊，都因为呢？米少嘞，该的他那的养农 ID， 该的养少嘞的呢，
2: 所
1: 以少那的嘞呢。米少嘞哈，可来的呢，可以，可以养那的，可以养那的吧。所以那个还不得养肥。哥，他那的该哪个是提篮袋的，卢红不给提篮袋些。养狗那也，我公狗那也，我这的狗那的呢。
2: 所以我这的该哪是狗不给摸的呢？塞了袋的妈妈的呢，菠萝又搞的，我一妈塞了给，一妈塞了给，弄了都鲜多没得说。
0: 阿东。但是三零个是海河路的呢，
2: 格里我都没看见。
1: 格里侬还有还是不？
0: 红你红我都海河路还吧？
1: 不是，俺忙着
2: 干。龙都来了，你海边龙，马都看到他把土埃东就好个。
0: 啊，都带不动吧？哎，你什么大个皮了没得呢？
2: 格里么打的侬还是不？
0: 海了个。
1: 格里侬。 하이도 있고 그리 하이는 뭐
0: 누부러 롱 못해란다 이 까이나하나 깝어도 아이디 하이잉 롱 깐다 깝기바
2: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0: 那咋这么大的都可以吗？压力压力多压力啊！我来了，是吧？妈，你这个不拉不打？哎呀，我都皮都搞你可以吗？呀！可以弄，可以弄，可以弄。哎，酷，可以弄白的不？是不弄汤了，可以弄。哎，阿娘，你别别吃不么？怎么样嘞？哎，再来个。
1: 帮俺弄吧。哎，阿东妈，阿东妈。能还用俺打拉不搞你哥？可以吧？能拉不的，你那生意吧？我打开吧，啥？哎，再来个。啥？能，这里能。啥？哎，哎，不懂吧？再说。跟我上，提的还不能打。
2: 提着嘞。
1: 摩洛哥里面了没？
2: 没了。
1: 啥土耳其佬？啥土耳其佬？
2: 再说多来酷。
1: 给侬，
2: 嗯，他说我那我是你来要求的事情，他说的给要不老子来你来要求的那种。
1: 那你来要给爸妈的要求要求没得就给到了给。
2: 他说我，他说给皮罗来那收给啥行团给新开新环境，哎，我都给。他说我不要不了给侬。
1: 他都给到了给没？
2: 他说我那你来的，俺我们下里嘛。
1: 俺都给你来的。
2: 啊，他说俺我们下里。他说，哦，都是用的银票，也没得么东西了给。
1: 啥啦？没干些的，怕多人都是老啥，咱都用的银票都东西给。哎，这些没新钢筋嘛。
2: 这没点东西给。
1: 哦，到了到了，干嘛也不弄。
2: 对。
3: 他说：“阿妈，我问你过。”嗯，他说：“阿姨，白事那会给刚给打你过，
1: 刚给打，
3: 刚给打，刚给打，都你过。阿姨，啥？阿妈，我问你过。
1: 喂，你到罗尼干嘛？到罗尼过。嗯。哎，亏了嘛，对不对？哎，谢谢。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2: 니 비리 거리기노 거리기노 아띠아드 파리브 에어로프레스 미친 야위 아두가 아띠아드 파리브 우시역스 거리 미친 야부잖아 에이 에이 고가오이 에이 고가오이 에이 고가오이 에이 고가오이 에이 고가오이
1: 거리노는 아시 깡이당 뭐냐 미리 깡이당 바로 빈 까비 바이드라 아아
2: 거리기노 거리기노 허둥 아무 없는 거의 쇼모가 그리기 눈빛 아무 없는 거의 쇼모들이 봐
1: 에이 보통 봐 에이 보통 봐 보통 봐 보통 봐 에이 보통 봐 에이 보통 봐
2: 보통 봐 에이
1: 나 오직이도 뭐 에이 나보다 신은 가오르비 닝오리니 릴라라냐
2: 소
1: 나도 릴라라냐
2: 나 좀 만들어
1: 아싸 시그는 거 얼굴이 닝오리네
2: 아또 또 신은 말리꼬
1: 야 망하자니
2: 야안다 가스
1: 아이 가이코네 나이코네 사고 잠이야 지금 아이코 와이프님 없이 가기 없대 나이코
3: 아야야 아이코 왜 사세 다 모이도록 다 밤 잘해 아이 랑곤 성가이니 모이야 피탓 파탓 팔람 자스라 맴레 피우니 기안 무한 타포티엔 타오르 아이 아팜스 니 사티에 파자이네 시먹노 여자니 모이야 랑곤 성가이니 토르지 아이 너희 랑곤 성직이랑 나라이게 락발라이 토록 와이 사세
0: 미염 지나 리크부 도가 더 지가 나는 지고 가나
3: 아 아이 아이 락바
0: 락바이디
3: 스페셜 컨트랙터 농렌기 마사노파 락바 강드로
0: 오
3: 강드로
0: 랑곤 성직이가 나게 야부 야월상 이봐
3: 아이 능 랑곤 성직 담보 담고 사나알이 박스테네 사링범도 잡다 팅나범이 폭지 말래네 하
0: 먹범실락 왜 말음디
3: 아 흥미도 왜네 아이나 한가다 봐 나나 궁가다 봐 얀다브로
0: 마두니 아이나 강릉리 봐
3: 아이 암 뜸이래요 아이 왜 암 사오노실락하노 아이 하나 스마이드로 민만 브로 아이 와쌈하게 막아보나 이름도 시기도 먹다 이름 다 돌아오면 시작네 아도 뭐 넌 것만 더하면 자식이 이렇게 하면 다 아이 농아이 랭감 되네 꼬 눈금이 좀 더 다도가 지능망도 보지 이래리더나 아탱 바잉기 다 벌기만 한데 거나 능금 몇 분 쉽게 하기 말합니다. 꼭 다들이 능금이 마상마도 버젓갑이래 샤비마나 비도 올라봐 더와이 신기다 막 뜨니까 내랑

0: 不能在不及格都不惜养保姆这么多啊都拿什么苦都能等等这个的呢阿们哎那我给侬比你吧
1: 哎你他个比他让我们学一点
0: 哦
1: 可是我来这边站在这边比你
0: 哦哦哦哦
1: 哎我能不干那么苦多
0: 啊算了给你파자그방각참들릭심등합사라가디파자박이망한시삿라우노깝클라그라칸자리바세심들옥신비요
1: 에이밤자디
0: 심들옥신비요
1: 우비크로
0: 어
1: 가이노손나밤미리시보
0: 가이노밤바디야
1: 이마레바키데먹뜻이능마농도와나푼시릴리바나학나아동어머리암나부코도솜나부비르클리바사나기릭바링어드나미앗공고이오에르가닝오가야기푼시몽팜요크리
0: 어
1: 미쿠빠시다린기마후체라카다바솜기릭바링어도에이밤자디부비크로
0: 어이나냥싱마사르카노아이비안빵비다이다싱글라우라세계나나사고의볼음제훗라우라이클라우라자하아이릭치라우샬라릭치라우샬라이비니네
1: 아이밤자디마름사드부구돌볼음은들러우부야디하이니이니인하이
0: 아이니야디너의피탓파탓팔람자사람이암길리다드러아디마자프란해아디부능심어디가나아이나해바다나나퍼즈나야라바아이둠퍼글라카니해기아드라바
1: 하트레시니냐
0: 컬렉
1: 가이누손나바미리시보
0: 익라눅시바이스티눅시바니네눅시바기도막다디터와이포고타도바문은드림니아두는에이나나망스텔리에프리지아이낭구타모이시에나눅시바도 I love you
1: 마삭시기니
0: I love you
1: 잘어
0: 아이고아이기와다따드는새끼도바이브시막낭기통기뿐실라미다바바카고이려강브라아이기굿다삭디기알아야시흠낭낭카모바이
1: 아이디삭디레이브싱기왕왕싱지따보디암기세
0: 오이암기라봐릭라이시암사티는신범이니네농무대는농시바기다문다가이토이문탐스온리미니타라망아람비젖바락부기미니타라나마이마이탕동룰가로만스도부기미니망아아이암칠리농시농시대사사라이로
1: 야레야레여기로
0: 아핵뜻다하래네
2: 호직다비리수망리라레이사비마추릴라시기안바사루사나비키바톰틴아티스아소시에이션기릴라강부Tarum sanutunut tahan zari basakas banim falgi. Megahertz sa magahum da smik mga arasanduk zari ba FM Sangai channel digini.

가보다토이비나 타훔 수질락 러버간다 모이랑 탕징나 토이비기 릴라신낙실레 에나 만아이신기 와칸데핵 비비르리니 주브라자도 깜더우리 소바두대기 할락부들 주브라제도 마마또나 구동할가 동제이 터봄사부 빠르던나 구동팔링의 망하던나 마마부시제 망하쿠이도 밑에 디비랑도 시엔타르가 주브라제기 만나가두데 마샤기 마샤두 비르더나 나우디 사두나 파머린 밤이바 마마신기 마락대기 토이비 복제비 마마네 인쿠랑 비디 마마두디 마샤기 마샤

도 하라 그랬다. 유브라질은 짠비리 칼라드나 카일레이드나 하라 그래. 유브라자기 마나카두다 상실레드나 농반나 녹박을 개방하가 따비 유대 버탕칸바 사나키 아부모 시바 나나이부 산비버 신웅아이래 듣고 나나이부 토걸

0: 낙동이가 세게 다룬 게안 보이나? 소위범 토위범 어디 강부는 석바 공존 불어봐. 모이랑 강매롤다 토위비는 로이 까락보기 마땅 실린 낙담이나래.
1: 담이나래.
0: 하루이 비세디 낭다도나 수응아 세게 도롬 후도보다 냉칭적 히바 아시시 타시기 아한번은 마이징놈이니 하다는 세게 도롬 게 하루이 비세 가리 하리 롱미나 하리바 도롬 수응 담이나시
1: 담이나시 다돈
0: 도롬 시다 말라람 군마닝 내까이들레이바 남해라쁨 보르싱가 오나도는 사바와리 왔다이네.
1: 어허이.
0: 도로마시오 부톡바 라이산의 싱탄네. 아더디 다미네시.
1: 다미네시 따돈.

0: ꯑꯩꯒꯤ ꯃꯤꯡꯅ ꯃꯔꯛ ꯄꯨꯟꯄꯨꯔ ꯁꯤꯡ ꯀꯧꯏ ꯑꯩꯒꯤ ꯂꯩꯐꯝꯅ ꯕꯂꯥꯔꯥꯝ ꯈꯨꯜ ꯃꯅꯤꯡ ꯂꯩꯀꯥꯏꯗꯒꯤꯅꯤ ꯑꯥ
1: ꯂꯧꯎ ꯁꯤꯡꯎꯕꯒꯤ ꯃꯇꯥꯡꯗ ꯑꯩꯅ ꯈꯪꯖꯅꯤꯡꯕ ꯈꯔ ꯍꯥꯏꯖꯒꯦ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ꯑꯩꯈꯣꯏꯒꯤ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ꯛ ꯑꯃꯅꯤ ꯑꯗꯨꯅ ꯑꯩꯈꯣꯏꯒꯤ ꯂꯧꯎ ꯁꯤꯡꯎꯕꯁꯤ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ꯌꯥꯝꯅ ꯃꯔꯨ ꯑꯣꯏꯕ ꯄꯣꯠꯊꯣ
0: ꯃꯒꯤ ꯑꯗꯨꯝ ꯀꯣꯏꯔꯦ ꯍꯥꯏ ꯇꯥꯔꯦ ꯃꯅꯥ ꯃꯁꯤꯡ ꯊꯥꯗꯅ ꯑꯗꯒꯤ ꯂꯧ ꯁꯤꯡꯕꯒꯤ ꯊꯕꯛꯁꯤ ꯑꯩ ꯏꯁꯥꯒꯤꯁꯨ ꯂꯧ ꯁꯪꯒꯝ ꯃꯉꯥ ꯑꯩ ꯑꯗꯨꯒꯤ ꯃꯅꯨꯡꯗꯨꯗ ꯂꯧ ꯃꯔꯥ ꯑꯃꯨꯛꯀꯤ ꯆꯥꯡꯗꯤ ꯁꯪꯒꯝ ꯑꯃꯅ ꯍꯪꯒꯥꯝ ꯍꯨꯜꯂꯒ ꯁꯪꯒꯝ ꯑꯃꯅ ꯃꯅꯥ ꯃꯁꯤꯡ ꯊꯥꯕ ꯍꯥꯏꯅ ꯁꯨꯝ ꯆꯠꯊꯖꯔꯛꯏ
2: ꯃꯇꯝꯗꯨꯗꯗꯤ ꯃꯥꯔꯀꯦꯇꯤꯡꯒꯤ ꯑꯩꯈꯣꯏ ꯊꯥꯔꯤꯕ ꯄꯣꯠꯆꯩꯁꯤꯡ ꯌꯣꯟꯕꯒꯤ ꯐꯤꯕꯝꯁꯤ ꯀꯃꯥꯏ ꯇꯧ
0: ꯌꯣꯟꯕꯒꯤ ꯃꯇꯥꯡꯁꯤꯗꯤ ꯁꯥꯔ ꯃꯁꯤ ꯌꯥꯝ ꯋꯥꯈ꯭ꯔꯖꯥꯅꯤ ꯑꯩꯈꯣꯏ ꯐꯥꯔꯃꯔꯗ ꯍꯥꯏꯕꯗꯤ ꯑꯍꯥꯟꯕꯗ ꯑꯩꯈꯣꯏꯅ ꯌꯣꯜꯂꯝꯕꯁꯤ ꯅꯥꯒꯥꯝꯄꯥꯟꯒꯤꯗ ꯄꯨꯈꯠꯂꯒ ꯑꯍꯤꯡ ꯍꯧꯒꯠꯂꯒ ꯕꯁꯇ ꯈꯥꯃꯦꯟ ꯖꯤꯂꯤ ꯈꯥꯏꯗ ꯍꯥꯞꯄꯒ ꯀꯣꯏꯆꯦꯟ ꯖꯤꯂꯤꯅꯤ ꯌꯣꯟꯕ ꯑꯗꯒꯤꯗꯤ ꯅꯪꯍꯧꯗ꯭ꯔꯒꯅ ꯑꯩꯈꯣꯏ ꯒꯥꯔꯤ ꯔꯤꯖꯥꯔꯕ ꯇꯧꯔꯒ ꯄꯨꯔꯒ ꯆꯠꯂꯤꯅꯤ ꯑꯗꯒꯤꯗꯤ ꯈꯥꯃꯦꯟ ꯌꯣꯟꯐꯝ ꯌꯧꯔꯦ ꯈꯥꯃꯦꯟ ꯌꯣꯟꯐꯝ ꯌꯧꯕ ꯃꯇꯝꯁꯤꯗꯩꯗ ꯅꯨꯡꯗꯥꯡꯒꯤ ꯄꯨꯡ ꯕꯥꯔꯣ ꯄꯨꯡ ꯑꯃꯒ ꯇꯥꯔꯛꯄ ꯁ꯭ꯋꯥꯏ ꯃꯇꯝꯁꯤꯗ ꯌꯣꯜꯂꯦ ꯌꯣꯟꯕ ꯍꯦꯛ ꯂꯣꯏꯔꯛꯄꯒ ꯅꯣꯡ ꯉꯥꯜꯂꯛꯄꯁꯤꯗ
2: ꯉꯟꯅ ꯆꯠꯂꯤꯝꯅꯤ
0: ꯌꯥꯝ ꯉꯟꯅ ꯆꯠꯂꯤꯝꯅꯤ ꯑꯍꯤꯡꯗ ꯆꯠꯂꯤꯅꯤ ꯑꯗꯨꯒ ꯑꯗꯨ ꯌꯣꯟꯕ ꯂꯣꯏꯔꯝꯃꯀꯥꯟꯗ ꯄꯣꯠ ꯊꯥꯕꯁꯤ ꯂꯣꯏꯔꯝꯃꯀꯥꯟꯗ ꯑꯩꯈꯣꯏꯁꯤ ꯑꯃꯨꯛ ꯍꯜꯂꯛꯄ ꯀꯔꯤꯒꯨꯝꯕ ꯈꯤꯇꯪ ꯊꯦꯡꯊꯍꯧꯔꯒꯗꯤ ꯑꯗꯨꯗ ꯄꯣꯠꯐꯝ ꯐꯝꯕꯤ ꯂꯥꯛꯄꯁꯤꯡꯗꯨꯅ ꯅꯣꯏ ꯆꯠꯂꯣ ꯅꯣꯏ ꯆꯠꯂꯣ ꯅ ꯑꯩꯈꯣꯏ ꯇꯥꯟ ꯇꯥꯟꯕ ꯍꯥꯏ ꯇꯥꯔꯦ ꯉꯁꯤꯐꯥꯎꯕꯗ ꯑꯩꯈꯣꯏꯒꯤ ꯂꯧꯃꯤꯁꯤꯡꯒꯤ ꯑꯣꯏꯅ ꯃꯐꯝ ꯑꯃ ꯁꯤꯠ ꯆꯥꯅ ꯁꯤꯃꯗꯤ ꯌꯣꯟꯒꯗꯧꯅꯤ ꯁꯤ ꯖꯒꯥꯗ ꯁꯤꯒꯨꯝꯕ ꯈꯨꯡꯒꯪꯗ ꯏꯀꯥꯔꯛꯄꯁꯤꯡ ꯃꯌꯥꯝ ꯁꯤꯗ ꯌꯣꯟꯒꯗꯧꯅꯤ ꯍꯥꯏꯕꯗꯤ ꯉꯁꯤꯐꯥꯎꯕꯗ ꯑꯩꯈꯣꯏ ꯂꯩꯇ꯭ꯔꯤ ꯍꯥꯏꯅ ꯍꯥꯏ ꯇꯥꯔꯦ
2: ꯑꯗꯨꯋꯥꯏꯗꯗꯤ ꯃꯇꯝꯗꯨꯗ ꯄꯣꯠ ꯁꯤꯠꯄꯒꯤ ꯃꯃꯜ ꯍꯥꯏ ꯇꯥꯔꯦ ꯄꯩꯁꯥꯁꯦ ꯀꯌꯥꯃ ꯏꯟꯀꯝꯁꯦ ꯀꯃꯥꯏ ꯇꯧꯏ
0: ꯈꯥꯃꯦꯟ ꯑꯁꯤꯟꯕꯗ ꯂꯨꯄꯥ ꯃꯉꯥꯒ ꯄꯤ ꯁꯪ ꯀꯦꯖꯤꯗ
2: ꯁꯣꯝ ꯃꯔꯤꯐꯨꯒꯤ ꯃꯇꯝ ꯁ꯭ꯋꯥꯏꯁꯦ
0: ꯃꯇꯝꯁꯦ ꯑꯗꯒꯤꯗꯤ ꯂꯨꯄꯥ ꯃꯉꯥꯒ ꯄꯤ ꯑꯗꯒꯤꯗꯤ ꯁꯤꯠꯇꯗꯅ ꯑꯩꯈꯣꯏꯒꯤ ꯅꯥꯒꯥꯝꯄꯥꯟꯒꯤ ꯁꯤꯗꯒ ꯍꯩꯗꯣꯛꯇꯅ ꯋꯥꯅ ꯄꯨꯈꯠꯆꯔꯛꯄ ꯑꯗꯒꯤ ꯕꯁ ꯚꯔꯥ ꯇꯤꯡꯉꯤꯅꯤ ꯑꯗꯩ ꯂꯧꯕꯤꯅꯕ ꯂꯩꯇꯗꯅ ꯃꯗꯨꯗ ꯍꯩꯗꯣꯛꯄꯅ ꯀꯣꯡꯒꯥꯏ ꯑꯃꯀꯣ ꯑꯗꯨꯃꯥꯏꯅ ꯇꯧꯗꯅ ꯑꯩꯈꯣꯏꯁꯤ ꯇꯧꯔꯛꯏ
2: ꯑꯗꯨꯗꯗꯤ ꯍꯥꯏꯔꯤꯕ ꯃꯅꯥ ꯃꯁꯤꯡꯒꯤ ꯊꯥꯕꯗꯗꯤ ꯁꯔꯥꯎꯟꯗ ꯏꯟꯀꯝꯁꯤ ꯀꯌꯥꯃꯨꯛ ꯂꯥꯛꯈꯤ ꯍꯥꯏꯅ ꯈꯟꯕꯤ
0: ꯌꯥꯝ ꯍꯦꯟꯅ ꯀꯟꯅꯗꯤ ꯂꯥꯛꯇꯦ ꯂꯥꯛꯇ꯭ꯔꯒꯁꯨ ꯑꯩꯈꯣꯏꯒꯤ ꯌꯥꯝꯅ ꯇꯥꯡꯉꯕꯗ ꯀꯦꯖꯤꯗ ꯂꯨꯄꯥ ꯇꯔꯥꯃꯉꯥ ꯇꯔꯥꯒ ꯄꯤꯔꯒꯗꯤ ꯇꯥꯡꯉꯦꯒ ꯍꯥꯏꯅꯔꯤꯅꯤ ꯃꯇꯝꯗꯨꯗ ꯌꯣꯟꯕꯗꯣ ꯑꯗꯨꯗ ꯌꯣꯟꯕ ꯃꯇꯝꯁꯤꯗꯩꯗ ꯑꯩꯈꯣꯏꯅ ꯆꯍꯤꯃꯗ ꯑꯁ ꯂꯨꯄꯥ ꯂꯤꯁꯤꯡ ꯇꯔꯥ ꯑꯃꯨꯛ ꯀꯜꯂꯦꯃꯗꯤ ꯌꯥꯝ ꯂꯦꯝꯃꯦ ꯍꯥꯏꯅꯔꯤꯃꯤꯅꯤ ꯑꯗꯨꯃꯥꯏꯅ ꯇꯧꯗꯅ ꯑꯩꯈꯣꯏ ꯍꯣꯠꯅꯖꯔꯤ ꯍꯥꯏ ꯇꯥꯔꯦ
2: ꯕꯂꯥꯔꯥꯝ ꯈꯨꯜꯁꯤꯒꯤ ꯑꯣꯏꯅꯗꯤ ꯂꯧꯃꯤꯁꯤꯡꯁꯤꯅ ꯃꯔꯨꯑꯣꯏꯅ ꯑꯩꯈꯣꯏ ꯂꯧ ꯂꯣꯛꯈ꯭ꯔꯕ ꯃꯇꯨꯡ ꯂꯧꯕꯨꯛꯁꯤꯡꯁꯤꯗ ꯊꯥꯔꯤꯕ ꯃꯍꯩ ꯃꯔꯣꯡꯁꯦ ꯍꯧꯖꯤꯛ ꯈꯥꯃꯦꯟ ꯑꯁꯤꯟꯕ ꯊꯥꯕꯒꯤ ꯋꯥꯐꯝꯁꯨ ꯅꯉꯣꯟꯗ ꯄꯟꯕꯤꯈ꯭ꯔꯦ ꯍꯧꯖꯤꯛ ꯍꯧꯖꯤꯛꯇꯤ ꯕꯂꯥꯔꯥꯝ ꯈꯨꯟꯁꯤꯒꯤ ꯑꯣꯏꯅ ꯃꯥꯒꯤ ꯃꯔꯨꯑꯣꯏꯕ ꯄꯣꯠꯊꯣꯛ ꯍꯥꯏ ꯇꯥꯔꯦ ꯃꯍꯩ ꯃꯔꯣꯡꯗ ꯍꯧꯖꯤꯛ ꯀꯔꯤ ꯀꯔꯤꯅ ꯃꯔꯨꯑꯣꯏꯅ ꯄꯨꯊꯣꯛꯏ
0: ꯄꯨꯊꯣꯛꯏꯕꯁꯤ ꯑꯩꯈꯣꯏ ꯃꯇꯝꯗꯨꯒꯤ ꯍꯧꯖꯤꯛ ꯍꯧꯖꯤꯛꯇ ꯄꯨꯊꯣꯛꯅꯔꯤꯁꯤ ꯑꯩꯈꯣꯏꯒꯤ ꯈꯣꯡꯗ꯭ꯔꯨꯝ ꯃꯥꯏꯔꯦꯟ ꯄꯨꯊꯣꯛꯏ ꯍꯋꯥꯏ ꯃꯨꯕꯤ ꯄꯨꯊꯣꯛꯏ ꯑꯗꯒꯤꯗꯤ ꯃꯣꯔꯣꯛ ꯈꯥꯃꯦꯟ ꯑꯁꯤꯟꯕ ꯑꯗꯒꯤ ꯔꯥꯖꯃꯥ ꯍꯥꯏ ꯇꯥꯔꯦ
2: ꯍꯋꯥꯏ
0: ꯈꯣꯡꯅꯦꯝꯕꯤ ꯃꯣꯔꯦ ꯍꯋꯥꯏꯗ ꯍꯥꯏꯅꯕꯗꯣ ꯑꯗꯨꯒꯨꯝꯕꯁꯤꯁꯨ ꯃꯌꯥꯝ ꯃꯌꯥꯝ ꯄꯨꯊꯣꯛꯏ ꯑꯗꯨꯃꯥꯏꯅ ꯇꯧꯔꯀꯥꯟꯗ ꯇꯧꯏ ꯑꯩꯈꯣꯏꯒꯤ ꯕꯂꯥꯔꯥꯝ ꯈꯨꯜ ꯃꯅꯤꯡ ꯃꯃꯥꯡ ꯍꯥꯏꯅ ꯂꯩꯔꯤꯁꯤꯗ ꯍꯦꯟꯅ ꯍꯤꯡꯒꯣꯟ ꯀꯣꯏꯕꯒꯤ ꯆꯥꯡꯗꯤ ꯃꯃꯥꯡꯗꯒꯤꯗꯤ ꯃꯅꯤꯡꯅ ꯍꯥꯏ ꯇꯥꯔꯦ ꯍꯤꯡꯒꯣꯟ ꯀꯣꯏ ꯃꯃꯥꯡꯗꯁꯨ ꯀꯣꯏ ꯃꯅꯤꯡꯗꯁꯨ ꯀꯣꯏ ꯑꯗꯨꯕꯨ ꯌꯨꯝꯊꯣꯡꯁꯤꯠꯅ ꯀꯣꯏꯕ ꯍꯥꯏ ꯇꯥꯔꯒꯗꯤ ꯕꯂꯥꯔꯥꯝ ꯈꯨꯜ ꯃꯅꯤꯡ ꯂꯩꯀꯥꯏꯅ ꯑꯃꯨꯛ ꯈꯔ ꯍꯦꯟꯅ ꯀꯣꯏꯕ ꯍꯥꯏ ꯇꯥꯔꯦ ꯍꯤꯡꯒꯣꯟ ꯀꯣꯏꯕꯒꯤ ꯊꯕꯛ
2: ꯂꯧ ꯁꯤꯡꯕꯒꯤ ꯊꯕꯛ ꯍꯥꯏ ꯇꯥꯔꯦ
0: ꯍꯣꯏ
2: ꯑꯗꯣ ꯍꯧꯖꯤꯛ ꯏꯁꯥꯒꯤ ꯑꯣꯏꯅ ꯊꯥꯕꯤꯔꯤꯕ ꯃꯍꯩ ꯃꯔꯣꯡ ꯀꯔꯤ ꯀꯔꯤꯅꯣ ꯃꯄꯨꯡ ꯑꯣꯏꯅ ꯍꯣꯠꯅꯕꯤꯔꯤꯁꯦ
0: ꯑꯩꯅ ꯍꯧꯖꯤꯛ ꯍꯧꯖꯤꯛ ꯊꯥꯔꯤꯕꯁꯦ ꯍꯧꯖꯤꯛ ꯍꯧꯖꯤꯛ ꯍꯦꯛꯇꯅ ꯈꯣꯠꯇꯅ ꯇꯧꯔꯤꯁꯦ ꯃꯣꯔꯣꯛ ꯑꯃ ꯑꯩ ꯃꯣꯔꯣꯛ ꯀꯥꯡꯒꯨꯜ ꯂꯤꯁꯤꯡ ꯑꯅꯤ ꯆꯥꯝꯃꯔꯤ ꯆꯥꯝꯃꯉꯥꯃꯨꯛ ꯊꯥꯏ ꯑꯗꯒꯤꯗꯤ ꯈꯥꯃꯦꯟ ꯑꯁꯤꯟꯕꯗ ꯀꯥꯡꯒꯨꯜ ꯂꯤꯁꯤꯡ ꯑꯍꯨꯝꯒꯨꯝꯕ ꯑꯃ ꯊꯥꯖꯩ 아이기 부크리 말라이 부크리두기 링벌 아코이부두다 마이린 콩투 마이 마얌수 타리 항드는데 레한 인가브니나
2: 호이
0: 아니기디 나사이기 마럭다 아이기 티엔가드라 아디디 칸데 사우디 크르가디 사우레 콤라 콤라 묵자우레 아코이기 더부시
2: 오
0: 시수 더부시 시수도 마럭다 좀 아니 크르가 좀 타셀레 시수 좀 하우기 벌써 히더 카르카나 예나 이름 타젠 바이타
2: 캠 박사오범 범들 원어비스
0: 아이 호식레리 바자가 실록 상남 아마 디키탕 노가드라
2: 회
0: 아 아드마이타 위 아두가 상남만만 한감 로크레 한감 그래 하이타레 거기 몬 머리 망아군 번 와이 로키
2: 아 한감 시디 바라이티스 디 카람 바이
0: 폰타나 엠 27 엠 27 하르가 보이게 코 아님비 아두나 타우토고도 수만 헤리
2: 오 타우기도 막
0: 타우기도 막 얌 누가이 마디 포이바 아 데기디 훈바 콜포드 수모온데 얌 누가이 하이타
2: 오이 로코도
0: 코기 자가도다 한감 혼버다 얌상바 프로블럼시 카리노 하이보보 코기 로미 모이나 한감시 koi zero telesta hulle
2: mhm oi koi deno hundis
0: koi deno hundis zero telesta koi zero sa kahe ga zero ko mai thado ka
2: mhm
0: mai thado ka da angam se hunjale
2: mhm
0: angam hun thom tam da karmai na moi expert sing na ta pi da koi gi khusi na haipet thin ba matam da laibak sida
2: mhm
0: thin ba matam da koi gi laibak ti pak ta ba
2: mhm
0: puti puta bu do
2: peli peli to
0: peli peli to bu do do mai adu matam do da hun bi u hai ba
2: mhm semse no kongun ma mi ta ba kai
0: koi
2: mhm
0: mai thado ka da mai thado matung da bain da ro hunjale hunjale matung da yam phajana haure ani di ai har nun kaim ta hapri matam do da koina mana hum sujale mana hum surak ta ji ta ai khoi gi di poinu waxing bhau di adai di sing do tren phabani na
2: lo
0: kong phabani

0: 나도 오늘 세기 다른 게로 해봐이나 가리 하이리 롱미나 아니버 더러머시다 말라람 군마닝 레가이들레이버 남해라쁜 보울싱가 오나도는 사보 와리 왔다 이수 실린 옥다미나레
1: 다미네리.
0: 더러머시 우부터 오빠라 이제 안다 싱타한데 아도디 세기대 마땅 시다목 실린 옥 한네나버 더러시
1: 파니 파니 따돈.
0: 더럼 따비리 베싱부 안무까 한다
1: 구름
0: 구름자리
1: 자리.

다룬다비리브 사카스바님 펄기 상하이 전일드기니 허스가묵 뿡파마스다 산독사리 마야암나 카오랑나가이비리브 상하이 전일기 눈비당기 토름 굿이브닝 머니푸르 내시 굿이브닝 머니푸르다 농마이즈 눈비도이브나 탐세리 라이브 폰인 머니푸리 펄미세이 다룬다비리브 승부 아동기 라디오 허스 독솜 라비산드라나 다람룩세리 로이네르 크룸세리 어제 그기 스튜디오기 폰 넘버 87988-03-293 hangdune thamsari. Telephone number amuk tengani singsari 87988-03-293. Hai ribu number sida nubidangi puma pal fawugi manungda phone da wiratuna sanakwida biba manipuri film say sing kanbirak payaragani.

0: 허승무탱이 폴로 그 세리. 할로. 라이브 티브니 텔레폰기 라인 시마르 뜻 크레. 레프트는 텔레폰 더 위로 탑자리 바 모바일 넘버 8798800293. 할로. 할로.
1: 할로.
0: Good evening.
1: Hello.
0: Good evening, Manipur. Nita Zari, how are you?
1: KB Joy.
0: KB Joy.
1: Your partner, Regini.
0: Hoi, hoi, hoi. Tak piu karam bisi tasigi.
1: Aya. Oh, Azabari ga gitagi konjelda.
0: Hoi.
1: Kali kuchang lamzelda.
0: Kuchang lamzel fukdagi.
1: Bagi jenlegi sayangba.
0: Mm-hmm.
1: 아, 아주 잘 지내세요.
0: 어, 허이 허이.
1: 러비스는 많이 건전되고.
0: 아이네 씨라가 아이네 씨 오비세 도이도니고.
1: 허이 허이 많이 많이.